땡니냐네 지조가 아거스트는 이걸 이토로라. Alright, 지금 오늘 들어가야게. 자, 아마 이게 뒤엔 두왕기 저거 아거스트는 이라인데 나서게 내버스이모이자. 아기 모아기 저일라는 미세는 아기 먹기게 점니는 어떻게 보고 묵토한데 자. 아기 먹기게 미는 어떻게 보고 묵토한데 자. 엘라인데 나서게 내버스이모이자네. 아갈레 이토로르 바바. 지금 필리지 나서.